0: 기기로 기기로 기기로 기기로 기기로 기기로
1: advice damn near lost his life stomach all night